라다 이제 두 담자 이제 니야 군 돌루 리트리트리트 말카 지금 브라카 좀 유부카 드라야 데 부카 레군 데냐 마자 아 냐카 드마다 얀드마 얀드마